0: Lo Zoo di 105.
1: Squid Game,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, si gioca al telefono. Squid Game.
2: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

0: Pronto?
1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
0: 그야말
1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0: 뭐든지 하고!
1: 맞습니다.
0: 뭐든지 하고!
1: 여러분의 뜻에 따라.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0: 프론토.
1: 맞습니다.
0: 아?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가만.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non te capisco. Che dici, scusa?
1: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
0: Ma sei tedesco? Scusa, io non capisco.
1: 맞습니다.
0: 아?
1: 맞습니다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
0: 가만.
1: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첫 번째
0: sei,
1: 게임에서 정립된
0: che è qua apposta sbagliato nome. A chi c'è? A chi c'è?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0: Ma a che? Ma con che parlo? Scusa.
1: 453번.
0: Come? Disco? Boia? Che cos'è qui?
1: 453번.
0: Ma hai sbagliato nome, lo vai.
1: Io no.
0: 아!
1: 투표해 주세요.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
1: 네, 네, 네,
0: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
1: 맞습니다.
0: 아!
1: 맞습니다.
0: 네, 네,
1: 맞습니다.
0: 네,
1: 투표해 주세요.
0: 네, 요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perché io qua sto registrando io un video sto facendo
1: game
0: qua siamo in Sicilia, no? Non siamo qua che fare
1: capito?
0: Siamo in Sicilia qua, io non capisco io il tedesco, punto e basta, chiudiamo. Ma che è questa, scusami?
1: Possibile.
0: Ma che è questa?
1: Possibile. 투표해 주세요.
0: 아 chi c'è? Scusa, ma chi c'è?
1: 투표해 주세요.
0: Come? A teo? Chi è tu teo?
1: 투표해 주세요.
0: Teo che cosa?
1: 투표해 주세요.
0: A teo qua non c'è nessuno che si chiama teo. Ti ho detto io che io c'ho le da fare. Io c'ho lavorando. Capito? Ma chi è sta pazza qua? No, basta, ciao. Ciao, ciao, ciao, basta, ciao.
1: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